0: 기와라 그 이래 하시더라 그 이래 봐. 이럽 이럽 다. 싹 도시 없이 있다 고도가. 이모 와 있어 가시는 데 기대나 있다가. 기와나 그 이래. 하시다나 그 이래. 기와나 그 이래 담노. 다시 사람 반담다. 이모 와 있어 가시는 데 기대나 있다가. 기와나 그 이래. 기와나 그 이래. 기와나 그 이래. 하시다나 그 이래. 그러니까 그래 이놈 말하는 거 너무 많다. 자 남진다 자 자 기원나 그 이래로 자나 그 이래로 기원나 그 이래로 하시나 기원나 자
1: Yeah. Like you mean like tempo wise, vibe wise? You guys became really, really less.
2: Yeah.
1: Did you want
2: you
1: me
2: were just
1: to,
2: doing one?
1: Did you want me to just like?
2: Oh, that's a good question. Like, what does the voice do in that case?
1: Yeah. No. Oh, okay, okay. So I'm leading. Should I go back? Should I keep the? Can we listen to the previous one?
3: No, not this one. Not this
1: before. Should we go back to the instrument?
4: No,
1: go to the end.
4: Go to the end.
2: Get away. Oh, it makes no sense.
1: Oh, don't stop! Don't stop!
3: Really?
1: One more time. A cappella. Let's do a cappella. I want to do
0: the.
1: Let's have this song at least two minutes. Once we pass 2 minutes, that's good. We don't have more than 1 hour. Let's do it.
3: We should have played.
4: Crab,
1: Crab is so stupid. Crab. Okay, let's record. No, a cappella.
0: A cappella one more time.